0: 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抓！快 师长，
1: 师长，你咋着了？
0: 我拆的底雷了。